0: 빵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머니까 궁안이 뿐 그래스.
0: 그래서 오빠
1: 뿐 사사에. 그래싱 뿐 뭐든 깡갱 깡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 너뭉수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깐 가랭갈리 페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토코. 뜬 와룽 너뻐 미니마르끗 쩍갑 낭기 그리스 뭐든 사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이 GRI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녀켄 QR굿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,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it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ngi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